0: 하여 막세에 잘로 노래야 돼요. 하여 막세에 잘로 날래루.
1: 할렐루야.
0: 아이 참고 맘. 아이 포델. 아이 포델. 아이 포델. 세트발 시아 피상 파이토 스코노 고맘 디오스.
1: 아멘.
0: 아시카 체크베 아야예 카이디 예 차오네 에 프로메사 데 오펜다 아요네 카이디 스코노 고맘 디오스 세토 시아 피상 파이토 신 예 툼베카 닐 살티

0: 하여 마살론 아렐루
1: 할렐루야.
0: 우시다구나 독사와들 꿀훈고 맘대 아연 짜잠코 끼나 라발 꽈릴 아빠 마산이 샤하우 아빌 아산 아연 아요바이 감시코 나코바 인세티에 탈시코 안에 바이사 투 토스티